사람들 don't ever 붙어있었기에 당연하게도 여겼던 지난 날이 빠져들어 무능하게도 이젠 웃어야지 웃어야지 근데 다 알면서도 힘들 거지 따뜻하게 다시 만난 그날을 다짐해 높은 하늘 바라보며 한숨 쉬며 가끔 말았던